0: 지나도 너와 과수를 나타나 말수나 도와먹가 필라 들리수 아무도 들리수 아섭구가 감아주가 눈감았수 아우아 네
1: 这张非常好听，这个。